0: 조심히 잘로. 테라 마이크 됐다 보니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어떤 분이 알아 마이크 찰라? 너나 보라 앞에 내 거지 내 거지
1: 와이그루
0: Gracias.